0: 다리가 내와 허리가
1: 어왜어 오늘 저것 봐도
0: 저것 봐도 어제 내와 어제 내와
1: 어왜
0: 이죠
1: 오늘은 이거 야들어 야들어
0: 야들네
1: 어왜
0: 야들네
1: 야들네
0: 야들네
1: 오늘은 이거 내는 거 어거 되네 이거야
0: 이거야
1: 이거야
0: 이거야 임마
1: 오늘 정보 받아 나고 받으러 모아온다
0: 온다 온다
1: 오늘 이발만 간다 아비들
0: 뭐 해와
1: 아왜
0: 아왜
1: 아무나 정말 안도 하지 않아 무대우 아무나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어디론 거 아까도 그만 건도 안 반배 어디서나 아건도 반배론 거 언제나 아무나 아까 거 아들이 아무나도 있죠

0: 이런 것이 병으로 인하게 우리 성공만 본연민의 모습 미와 삼바 진내있던데 미와 삼바 바라라 밤을 서본저 밤을 갈티지 밤을 내라 갈티지 밤을 내라 숨아이 그 아저씨마이 떠보면 됐으면 너무 바빤다 이미 너무 바란다 말까라 뿐나 봐 아픈데 그게 뿐나 봐 그래서 이제 저거 한 번만 시간 보시 그건 당연한 미나가 미나가 됐다 보면 응?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양방하고 또 여러 번 불어내기 때문에 우시왕은 보면 바빤다 또 누가 못하면 놓을 때 또 누가 못하면 뭐 포맷이 하나 또 누가 못하면 뭐 그런 건데 그랬다 같이 그래서 너 권위는 이라고 주어본 들리겠나? 일단 불어 구하면 방구 영건 배지고 너만 볼 수 있다 농건 배지 기회로 수 있다 일단 불어 저건 바삐다 우리지 어느 건 불어 쓸때 순한대리 보셔 같이 뛴다 어느 건 뱀데 내가 보다도 그건 내로 보셔 미시 어느 건 뱀데 너 뱀은 눈이 되지 보이 좀 눈이 나고 싶어 그건 미지가 이만 그거 메카디라 보이 눈이 내야 되게 둘이야 싶다니 이만 거는 이만 건다고 메이고 그건 미시가 되고 미시가 나로 뭐 와서 뭐 바빠 나와 내야 뭐 아직도 이런 거 보온죠 와하 본거 뭐 바빠 아이무니 또 잡아본다 대만 간디가 나온 바삐 메시 나온 바삐 여기 잡아 이런 건데 아까 메시 알라오 응? 그런 거 하나 뭐 다른 게 생명 허봉 허봉은 뭐 쓰자 허봉은 뭐 쓰자 되면 이는 신말이라고 잘 뛰고 반 허봉은 미소와 con una liga en donde agua corriendo y no se gastan cuando ya voy a volar que cuando yo andaba a callar el popo en donde yo estoy escúchame en mi can como dijo allá en donde acabo con donde yo estoy donde yo estoy donde yo me he colgado con bachillo escucha un bongo de los que tengo cuando ando y monjo escucha mucho me calina itu dan nama barang itu bantu ni tu cari tu ni tolong dia tu kan orang tu kan dia rumah na kita di musim itu kita ada macam mana pun tak aku pun dah aku for point day on dan saya tidak orang dia perlu beli komersial kau nak kan aku pergi ke kau nak itu orang mesti kau yang show mesti kau nak cakap dia pun orang dia bilang aku cari orang dia tu kau beran di sini kau dah tahu sebab ni kau ni orang kita orang berpisah
1: Oye, no me han dicho Android, un papo no calambre.
0: ¿Dónde te traen el caso? Yo ya grabo con su presión, ¿no? ¿Dónde? De verdad, ¿quién va a un día de gallo? Uy, un gol de gallinayo, pues un bien de gallinayo. Porque me está para chingar a carro, mira. Vamos, yo me dejo ir un día. Me chingo bomba, tío, ya ves. Yo me son miado y me la chicha. Me tomo un bomba. Ya le tengo un día. Tengo un bomba, ya te. Me
1: cabía. Hoy un grupo de tapas que nunca nos tiramos un día una mujer y me dijo, ¿verdad? Que uno mató que no hay.
0: Hay un grupo. ¿Quién es el enemigo? ¿Qué puede hacer? ¿Qué puede hacer? ¿Y nadie se mueve? Pues yo sin nada más vipanda. Y la teta con la huesa. Usa más vipanda en la tumba de los minutos. Ahí me mato que mató a mí. Mató que no me dice el enemigo. 오염비샷원조 신대하고 싶어 신이 신대하고 싶어 신이 신대하고 싶어 신이 신대하고 싶어 이가 바트론 위로 신이 두문 없죠 바트룩에 한바로 신이 들어간다고 길어 문문으로 전략 많은 거 기회를 쉬고 여기 바꿔주죠 바꿔도 그게 우울하야 그리고 하름이 사왔나 그런 거에 딱 가봐라 그런 거에 이런 거 자는 게 제일 말에 그런 거에 Kalau bumbu cumi nombi nawang, awak poli ni semua yang kau masih kaki aku nengguan ni, jadi aku nak guna suku yang kau bantu awak hari hari ni. Macam kau ni yang kau mesti, kau mesti nak reman. Jadi tak pun bayi, tak pun bayi, tak pun ada ikut dulu. Nombi kau dah jual sah, kau dah cuma ringan sah. Macam kau ikut aku kau awam sah.